0: But I love you, United.
1: What am I doing?
2: 나는 Love United를 위해서 경기를 합니다.
1: I'm not you, but goodbye.
0: Your spell of love.